0: 아, 이게 안 오두부어 까다이를 탐나마자 오시바 바우시의 싱아학도 바게 도부시다 아, 안 오두 야우들어 비에 바방 암제네 세토리시야 흥, 아이고 나샤이 진야신품을 사이다 놀라마자라 아, 아이, 아, 마보 아, 아이, 마보 따지버렸나보 아이게 안 오두 신생판마다 아이들 내란 거니 가라고도 몰아온 하이 아이니까 우리 시부와 마부 다른 거다니시 아이오에는 살라가 했다 로루가 너무 파도리 말해다 아이로 실력보기 민 오락다바 야팔락다바 나타락다바 입시디 롬 아우네 산이다 아주부 에코이 마부기에 나타치고 심어디에 미 과이득이 가르쳐 놓고 내했다 우리다
1: 바바 바바기 안녹 하이도 시들레이리
0: 이아아아이 마복도 보러 오에나 하이라가 느피모사 낭노에나 보러 아바 가다 피로
1: 이마디 마이미타 호리 아드다 아이노에나 부토라 아바
0: 호이나이 아이디 안녹야우드럽디야 바우시가 바우시가 아니 임타 우드린 헤이 Up liver and no season there, and that in there in no egg, no I took him to all that.
1: And no do no I drag the Moibabada and no woman she never had a shit of a bar.
0: Ah, Kakaka, Hena, Lyric Baba, Eva told them Nina. Up liver and no sinners, some yardy hidena in a hide of Nida. Can you know I took a total emotion?
1: Atty, Karikari, a water pally biddy. I tell you, Kang, we should look
0: again. Later, I can see later. Like not told you, Rudo. I do your way. If you must ask, Mamma do. Tabak later, I get here. See that, I have to go to Ohio. Mocha Gumna, Fawse, Fawse, Tan, Law, and I do hire a muko.
1: Who
0: hire my gave about? Hm. Kari, Kari, Paw, you're in a sina. Ah, Machine, Fawse, boo. Mit lying buggy game ama pong talk. Paul's here. I ain't a han a kung of dear. I ain't sell him as you are, Missia. Ado, I look persuader. Nakoon game buggy game got only a high buggy baldy. Young to visit the sibo.
2: Oh, moi, my poo dear.
0: Baba, see, Baba, see, hold a medana. Hey, Baba, hold it in, hey, my boy, Nang Ba. Namon, Pida, Nang Toro, and hiking in a na. Mana, what had a trana?
2: Gari no ngang if the boy. My ex hang the ngangu. Wang ngang if me the na. Narang, narang, hang on the na. Amat, that's who loves and bang Andre.
0: Ah, ho, ho, ho, ho, say, say, say, say, say, say, ye, tongue banana, do. Say, I want to own the law, sir. So, say, I want to own the law. Do, I don't own the law. I do it, dear. My king, a tarabra.
2: Tare, tare. I'm way, my poor. Kaido, we have a no.
0: Hi. Moy, taro go. Meat lying buggy. Kemp ama ngarang pang to kre hai ba pao ma yao li shi da ha ma du shu liem na laying ma ni hai li ya adu anak pa swai da oiram la ba adu ga pao shi ai na ha na kanga ma di ha ai gi mi nu ngai tap shi ying to ba ya li min he
2: na te ne ma pu ai koi bu nu ti gi pa ri ni ma du gi pao du bu
0: Han na thing na khibra nya. Ah, bo. Aduga na kong la ying ba gi. Kem ama tong ni ka hai ba pa yo le di ba. Na ngi shu kha le yang tho ho se. Na kong ta bi khulai do ama ha pho se.
2: Nu ngai

0: 엄마, 엄마.
1: 까리 하기 사톤바.
0: 아할 신부, 아두가 나마 소리와 신부 루나 더부기 와리도. 엄마 캉브라.
1: 캉이 캉이. 이사부 아두기 와리도 따닝 브레네.
0: 따닝이 엄마. 하우직리 비오.
1: 이사는 따닝이 해레버니나 엄마 리르게 따로고. 와리세. 아주 디아게 닝타우다 사렛나 나하웨링이 마탐기 와리네. 마탐두다 사르반 쿠마르코바 파캉마사 아말레르미. 마기 마마 마파 아니막도 아할로이바기 마탁다 마미츠로이나 탕람미.
0: 아두디 마마 사르반 쿠마르도 얌누가이람오이부.
1: 쭈미. 마학 얌누가이람디. 아두부 마학네 까나다수 사우람디 와로람디. 마사마웨이네네 마마 마파기 누가이나바 타박싱 마학노 마탐 수빠다 토비람미.
0: 까리까리 타박노 마마.
1: 하이기 하이기 얌크라바 타박니. 싹 비제비바 이루자비바 싹빠다 마땡팡비바. 아테이 아테이 타박 까야마수 사반 쿠마르나 마마 마파기 다막 토비람미바니.
0: 오
1: 마기 세바두다네 마마 마파두 엄카이레이테네 누가이제람미.
0: 타박매 암도 떠오보다 세번 고마도 양 누아람 니고마마.
1: 양 와보자니. 아두 이사톰바. 와르수와나 마학나 농목마다 수와이 하이디도. 사오보수 사오디. 마마마파한 핵밤바도 마는 쿠닥다 떠오리바니. 농마디 마마마파나 디타 꼬이닝이 하이래도.
0: 디타 하이바디 꼬리누마마.
1: 디타 하이바디니야. 아싱바마팜. 하이디 라이팜 하이바다리꼬.
0: 오.
1: 마마 마파두디 밋 우드라바니나 트리타사트바두 팡드레도. 아두나 사르반 쿠마르나 링다 통나바 와 아마 세미. 링다 하이디니 사톰바 링반 하이바니코.
0: 오.
1: 마두기 마톤 아니두다네 투목 아마맘 타우리나 키라가 얀실리. 투목 아마맘다 마마 마파두 파말라가 트리타카야다 코이푸푸라가 라이쿠르말리 하이.
0: 마마. 사르반 쿠마르두디 야와암니코.
1: 와르스와나 마마 마파기 피나나 바타우바시나 마기 라이닝 웨제바니 마토크나 마말리암 크라바 세바니 데이사톰바.
0: 오
1: 사톰바 아이 코이슈 알싱 아마디나마 소이르바싱부 미눙시가 로이나나 로이나비가다바니코.
0: 마마 부부나 아이디 마코이부 루나타위 하이다.
1: 이사부디 마푸 마보푸 루나타우제이다. 아두나네 아이 코이슈 아이 코이네 헤응암리바 마카이 아손 아나 아할 아마디 쇼이나이라바 싱부 마팅팡 비게다바니 마코이부 마팅팡 바 하이바세 이슈르기 세바 토바니 하이네.

나롤 기 콘젤 따비리 따비리 베시 아카스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제넬데기니 사타자리바 더럼바링 시기 아육붕 따라 미니꾼 트라니 토이 탐자리 라디오 릴라 눙시바기 담악 릴라 이바 무투아 톰바 릴라 부톡바 닝타우즘 로켄드지 칭어만디 부톡바다 땡방바 수바스 아톡밤

0: 다비리베시 아카스바니 임팔니 호주머니 브리다 머로 이베파우 다비르시
1: 아카스바니 임팔 호주 파보기 머로 이베파우 마니프리 라자 사바미 클기 오이네 비제피기 스테트 프레시덴 아디카리 메임 사다데 비부 미레 오이나 칼럽버가 머리 레나나 무케먼트리 임남 캠사나 로징도나 학탱나나 마숭 비디오 컨퍼런싱기 코탕다 엔디에기 MLA 싱교에베 미팜 아마 나랑 무케먼트리기 세크레터리에 따팡토크레 Devil menti asni besnona ngarang New Delhi gi sakur basti tipo da paikali ba hydrogen train project ki taboki phibam amasung masi gi advanced maintenance felicity yangshin kre yangshin ba du da northern railway gi sakur basti tel section gi tilak bridge yangshin ba da mantina railway official singami phim amasu pang thoki pradhan mantri narendra modi na energy sector gi lamda mipal tang da bhai bisda akhanna bami eng thamba ga loina na malem asina green future gi maikai da gi changsilak pa chida economic growth amasung ecological preservation gi marak ta manaba khal thamduna bharat na mangjul thari wapha masi gujarat gi surat tangarang lupa koti lising tra ni pan hen bagi chakot thorang gi projecting sangara ba matung pangthok pa thoram da pradhan mantri na phongdo khibani Mapan, Thorum Mantralo in Hari, Handak Delegi, Malmiana got a talk evil able tiba, my sapogi told Doctor Lake of amusing in Marakta, Mireba on Satra from the Yauri, Okoyi Manunga, Nigeria dagi Mary, Kyrgyzstan dagi Ahum, Liberia dagi Ama, Bangladesh dagi Ama, Uzbekistan dagi Ama, Mozambique dagi Am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agi Ama, Amasung Iraq dagi Ama Yauri Amasung. Panjab ki moholi masung amisar jila da terror amasung narcotics ki case ka mari lena na panjab police na mi mari amaga ju phagat kre masigi manung da afghan masa mi yauri paulo jare

메가헬스 아마고홈 대신 망하라 삼독자리 바카 실바님 팔기 FM 상하이 진을다 토름 따비름 리버싱부 아무거나 따라하는 옥쇼 버글로니나 하지 란톡자리에 돕네 거라는 아이비리버 토름 굿모닝 마니포르

마탕도 물러코 짜리버시 마타미세니 하몸 사다난데기 콘젤다 이봄 짤랑뽁락뽑나 세랑바 세링비세니 다빈잉리버싱 공부되기 가논발라 닝템발라이스럼 통주되기 서골번데기 시롬 아니따 나오렴기따 서골망 샌디하라니 탕점 서골번 산산 오메카쁨 하우리비에마디 무릎싱니 세이타비시

나에베기 분식의 와 누가이 공짜 쿠딩막다 사루 야드는 세미네베 야보 보석디 아이네 이세이 각더니 동안 동안 바 와클론 미행 신데기 하이브 와클론니 와이니 하이나 로부수야이 또우더부 람람기 동안 동안 바 론기 동안 동안 바 마웅기 이세이 누마이 코이나 타바 펑이 옌보 펑이 우부 펑이 아두가 코이기 웨네수 마니푸리 펌 마타 미세이 낫 상크르탄 콩좀 파르바 쿠눙 이세이 동안 동안 바 이세이 누마이기 마클싱레이 시금바 이세이 누마이기 마클싱 아시기 마눔데기 마니푸리 마타 미세이 마루이나 올인디아리 드윙 팔다 이하나나 산도키바 하이베야바 코이 마밍 마 마타 미세이 하이바 마밍 시막 올인디아리 드윙 팔나 비키브니 하이베야바 두금바 마타 미세이 하리바 이세이 모몽시기 이세이시기 코이기 세이착바마니 아셈 아머진 미암나 마밍당 따바다 세이착바시기 파자라바 이세이 가야마 코이기 와클다 코이기 타모이다 수우드나 레라바 두금바 세이착바니 쿠돌 탐자리 나시기 세이착바마기 세이다 아셈 아머진

0: 따다
1: 독대
0: 아이디 콩강제 타독도 내 임파한다 뭐 한날 라이브 하이는 이 타자드레보 람덤식이 파자보세 아이기 뿐치다 까오부 숭엉 검라로 있다도
1: 독대 아디 람덤식이

0: 이니야, 응? 나 시신초부터 레지, 응, 가랑을 말해. 나한 마케이 토록보면 땀다기디, 나 시네카라, 넌 뭐라 까이노?
1: 까이노, 난 강이도부. 신초부부, 난 버텐바이나 레이브라니.
0: 아디고 안 왔대다. 아이는 놈이 코딩기, 신초부터 보면 땀새. 보기지 신애야 한 번은네 내 이름 보이나 튕나봐. 내가 시디 싹다람 디보이나 또 보기 와니다.
1: 아, 마시앙시 앙부가 수 온통 나 이름 크레코. 나 신앙 토록 리버와시 마로 나이.

0: 아기 분씨 그럼 뭐 탁들레이래 캉비르브라 닥터
1: 마 학까지 들어오겠다다
0: 마 까나하고 마마다 타자크라바니 닥터
1: 마 학보 마 사는 야나로 홍하더리브라다다
0: 마 사는 야드러브수 마마는 타자보다 마 레이토폰감로 이네 닥터 닥터보디 마는 야암는 간자이 타모이 세잉는 눈 시저로보나 닥터기다 마 마학 렙럼바니
1: 이소 마학이다 마 렙키 콩팜 모험락디 망원은 싹나 바기 하고도 오키바니
0: 닥터
1: 마학은 마탐 가라등 디답타키지 하이바도다 아이 나 망원은 마카타키다 바니 따다
0: 닥터 닥터기 분시 눈아이 아이 파키바 야이 나트라가 기타기 분시나 눈아이 아이 파바 오이키바스 야이 아두부 농 만나트라가 농아디 기타기 메삭세 닥터 더수 팡락로 하이닝아이 레이테 닥터 공강도 복잡이 썸네 행잡이 기타 혹직수 까나하고 마마기디 카톡방암리 닥터
1: 하이네 싱네드나 레이크라바 아한 마시에나 술로 홍보기 마땀 타나드나 레이하비 아마기 마팜다 아이 하나 아무기에 쓴바 하이베시 다르마네 야로이 따다 이거 이제 봐 까야마 팡라바수 미망가디 아이 레이팡마사 따다 하이베도 오이키
0: 닥터
1: 아이 미시엔 워 호르스노 따다 하기 마팡나기 라프팡토 이따
0: 닥터 까리노 까리노 닥터는 칼리베도 봐 까리노
1: 마나 이보 미시엔이 로크라바수 마하기 분신의 까나고 마마기 마카하다 눈아이 하이 판을 레이키 베두니 이나 밤바스 따라나 난 그동안 이상하네 로홍보기 마땀디께 안 와래 아무 타요
0: 아이씨 욤다 니니 홈니 묵레이라가 묵찾가니 마기 기타기 루홍부두 마시 따라니 롬다마 꽈름 라가니
1: 파리니 아드디 하이행시 에코이다 따드가 싹샤라 아마 쌈미나시 아드가 마기다 막 마석 나이바 보석 암바땅 마기 마팜다 비닝이 따라나가 비니에 싸가나 마시 마땅디 여혼다바 야디고 따라나
0: 아래 닥터 아이 로이는 강해 텔레폰 다이 코이니 파오 뭐 파우너스 나시디 아이 가랑간나 욤다 장닝 아이 샷락이
1: 파린
0: 아두디 아이 샷래고
1: 욕신비오 기타 낭디 람란 밤마들 홍키가 따라 밤는 먹시 이는 높아 톡도 받기 워이키방 가리 아무수 마법은 하이베 인 받기 낭아이 말이 세다나기 마시디 이 아무는 니가 물었지 기타 낭보디 딱 생는 농시면이고 낭네 디아이시 민웅시 강다발 너무 떠오른 밤이 사가마 와이나 칼라고 이 농긴 마팜나디 미남디 얘기다 너무 심하디 타자나 보기다 막 아이 분식이 용발로

0: 그러다 아이씨 바쁜 어디 진바자네 이미치주 마시 마랑대기 퍼지는 우버 잉암감대
1: 시스
2: 닥터
1: 섬다옵다 자 마시기 다시 비센치다 우리 갑선비요
2: 시 이따 갑시 땅 땅 잽시 땀나
0: 이모지 호스피탈 여러 번 시다디 그야 아드님 티저는 보타자리바노 온통나 해결해다고 닥터 싱세 라이프 꿈만이 하이바먹 핵이야이다 시 만악시다 이나 가랑강바시다 보타바 야들만이 되지 이니 하유니 하유니 이니 시다 레이 하유
3: 아이기 아이기 낙시다 아무것도 펌타로
0: 호이호이호이 가리 하는 게 낭보
3: 마사이 타와이 형의 영람 봐 이분 농시 이나 혼합이란 봐 독달도 이니가 강나브라
0: 강내이 이니가 강내이
3: 그다이다 기노 이니
0: 레팜디 강디 아이 강디
3: 마나 이부 강벌가이노 마사이 마사이 거우키바 마하리
0: 오 기타
3: 에이나디 마삭마나 닝티나 우방암드라바니나 가나노 하이바 강방암드라 마나 이부 닝티나 잉비바세 에이 파가다바 마하리
0: 바니예 낭 수이다나 파가니예 닥터 너 타와이 숙경의 영비리시디 히닥락닥수 마늘 로이네 부톡도는 비리바니
3: 이네 마부파바 가나레제드르바 미기 마띵빵바 독터 오이니 네 에이부 영비리바 독터세 독터 오메스카 강나람가드라
0: 강나람바 야 독터 마세니나 강나람바 수야이다 낭보 독터 로메스도 난 학다 문땅 라한 힘브라네
3: 마가 우는 힘드레다
0: 가리게
3: 에이기 피밤시다 마누부 리톨라가 살라니
1: 세세 가져오래야 가셔도오래다 마시기 히닥시 탁둥아이다네 사카오로 가리군바 가라타 할라가 릴리마 쿰마니 군바 탁시코
0: 아니 닥터
3: 이네
0: 기타
3: 아우지게 군짐도 이 징나바 말리
0: 가이더라기도
3: 아우지게
0: 닥터로 베스
3: 아우지게 닥터도
0: 아도 가이더라바
3: 닥터로 메스게 군짐가
0: Dr. Romes Oramadi, Nangi Tamoida, Karipauni.
3: Tamoise, I'm not so talk to Jagani. I do. I need a little. I can't even make a loin at the Puning Munsiba Supokani.
0: Gita Mahak Nangamatam Queen Unakidraba. Dr. Romes, Nikita.
3: Dr. Romes.

미남바나 탈라바 타이방아 시다 북질 강다나 타제루바 사이나두기 세팅 팡라바다 타모이도 라이만 오이호니 아헨바타 팜나바 와칼니 타모이 마사 강도나 오이다바 라우남나 지로 럭라바 마탐두다 농시베기 마굴 레블로노 잠라비 잠라바 카나기 타모이부수 카이헨게 칸가노

ꯇꯦꯂꯤꯐꯣꯟ ꯉꯥꯏꯕ ꯑꯣꯏꯅ ꯑꯩꯁꯦ ꯑꯃꯈꯛꯇꯪ ꯈꯨꯗꯣꯜ ꯇꯝꯖꯒꯦ. ꯇꯦꯂꯪꯒꯥ ꯃꯃꯩ ꯍꯥꯏꯔꯤꯕ ꯐꯤꯜꯝ ꯑꯁꯤꯗꯒꯤ ꯗꯦꯅꯤꯁ ꯁꯔꯃ ꯑꯃꯗꯤ ꯑꯣꯏꯅꯥꯝ ꯆꯟꯆꯟ ꯑꯅꯤ ꯄꯨꯟꯅ ꯁꯛꯃꯤꯟꯅꯕ, ꯆꯥꯎꯁꯟꯅ ꯁꯩꯔꯦꯡꯕ ꯑꯃꯗꯤ ꯑꯣꯀꯦꯟ ꯑꯃꯥꯛꯆꯝꯅ ꯁꯩꯔꯥꯡꯕ ꯏꯁꯩꯅꯤ. ꯈꯨꯗꯣꯜ ꯇꯝꯖꯔꯤ, ꯇꯥꯕꯤꯔꯁꯤ.

0: 미 마션이야. 나 코이기 시보 마이데이 봉다 더리잖아. 아이디 미라부디 유디니 시보.
1: 에 메다 아테 시옥나라 아니에 미니 카레기 마퉁다 홍나바다 우자라게. 아 시당 아우다 랭 신비오 메다.
0: 오이다 오이다 아이부디 야레다. 아 아이 순항다구나. 지금부터 오람시 또이는 또이는 신랑도는 라이. 아 나 코이기 살았던 수 야우니 하이다이냐.
1: 야우리 메다. 아스메다 마시 신나보 하나바시수 아라이바디 오이데보 마시기 마람다 닝치나 왕앙비나바 치바다수 타박 아마 오이크라이바메다
0: 얌 바자나 부신무가미 아이디네 앵콘디기 헤나 닝치나 바자나 강바 아무타 야오라디 파니다 아다나 아이슈 좀 칼라칼라갈라 아이니 하이슈 하이빈인다 아이코이기 스테이트기슈 아저오저오바 인더스트리 링바야바기 마작레이트리슈 medium high tea small scale industry gumba medium gumba da khuisi sum sangchin ba ya ra bani ne yam phai noina celebrity
1: mahiroi singi kharadang oi su kanana ba haidu na masi pangthok sa bani ai khoi da kanabo afam khara di thamba chungani kok me da
0: yam chumi ma khoni pungdi ta ba ta silamani da tauri sa ungta sala ene ko
1: hoi madam saratan khoisu mathangi kas da phamli bane madam suleng sin bi ronga hakta
0: o yare yare yare
1: me de shram lani kana de hauna bata rase hello campus ta lai ba mahir singh amadi invite singh go program se hauna bata rase hol manung da leng sin bi raglo haina khangan jari ahan bada Dr. Nila Madhopu, Athoi Bamithungi Phampham Da Lengsin Binabagi Damag, Kausinjari, Dr. Nila Madhop. Mathang Da, Wa Ngang Bigadaba, Professor Silas Pu Kausinjari. Mathang Sidi, Wa Ngang Bigadabi, IT Expert Ria Chung Khambo Kausinjari. Sarugya biriba amadi athoi bami thungsin wangang biga daba miyoi simbu asinarangi maikai dagi taramna okjari thauram mase pangthok bagi pandamdi mahairoi singda industry gi maramda kari gumba khara khangan bangam nabani masiga loinana chip guest na wapham khara thambina ba kausinjari
2: ngasi pangthok liga khana nai ne bagi thauram masida aina thamjening ba wapamdi ꯑꯩꯈꯣꯏꯒꯤ ꯅꯍꯥꯔꯣꯜ ꯁꯤꯡꯗ ꯏꯟꯗꯁꯇ꯭ꯔꯤ ꯍꯥꯏꯕꯁꯤ ꯀꯔꯤ ꯀꯔꯤꯅꯣ ꯍꯥꯏꯕ ꯈꯪꯍꯟꯕꯅꯤ ꯃꯌꯥꯝꯅ ꯏꯟꯗꯁꯇ꯭ꯔꯤ ꯍꯥꯏꯔꯒ ꯈꯪꯅꯔꯕꯁꯨ ꯃꯁꯤꯒꯤ ꯑꯀꯨꯞꯄ ꯋꯥꯐꯝꯁꯤꯡꯗꯤ ꯏꯈꯪ ꯈꯪꯅꯗ꯭ꯔꯤꯕꯅꯤ ꯁꯝꯅ ꯍꯥꯏꯔꯕꯗ ꯈꯣꯡꯗꯒꯤ ꯐꯪꯕ ꯃꯤꯅꯔꯦꯜꯁꯤꯡ ꯎꯃꯪꯒꯤ ꯄꯣꯠꯊꯣꯛ ꯀꯌꯥ ꯑꯃꯗꯤ ꯂꯧꯎ ꯁꯤꯡꯎꯕꯗꯒꯤ ꯄꯨꯊꯣꯔꯛꯄ ꯄꯣꯠꯂꯝ ꯀꯌꯥꯁꯤ ꯄ꯭ꯔꯣꯁꯦꯁꯤꯡ ꯇꯧꯗꯅ ꯍꯦꯛꯇꯃꯛ ꯁꯤꯖꯤꯟꯅꯕ ꯌꯥꯗꯦ ꯄꯣꯠꯂꯝ ꯀꯌꯥ ꯄꯨꯊꯣꯛꯄ ꯍꯥꯏꯕꯗꯤ ꯈꯣꯡꯒꯤ ꯄꯣꯠꯂꯝ ꯀꯌꯥ ꯂꯧꯗꯨꯅ ꯁꯨꯡꯗꯣꯛꯄ ꯅꯠꯇ꯭ꯔꯒ ꯁꯔꯚꯤꯁꯤꯡ ꯐꯪꯍꯟꯕꯒ ꯃꯔꯤ ꯂꯩꯅꯅ ꯁꯦꯟꯊꯣꯛꯀ ꯂꯣꯏꯅꯕ ꯊꯧꯑꯣꯡꯁꯤꯡ ꯑꯁꯤꯕꯨ ꯑꯩꯈꯣꯏꯅ ꯏꯟꯗꯁꯇ꯭ꯔꯤ ꯍꯥꯏꯅ ꯈꯪꯅꯔꯤ ꯏꯟꯗꯁꯇ꯭ꯔꯤ ꯂꯤꯡꯕꯅ ꯃꯤꯑꯣꯏꯕꯒꯤ ꯄꯨꯟꯁꯤ ꯍꯤꯡꯕꯗ ꯍꯦꯟꯅ ꯃꯒꯨꯟ ꯍꯦꯟꯒꯠꯍꯟꯕ ꯉꯝꯃꯤ ꯍꯥꯏꯕꯁꯦ ꯄꯨꯝꯅꯃꯛꯅ ꯈꯪꯅꯔꯕꯅꯤ ꯑꯗꯨꯕꯨ ꯏꯁꯤꯡ ꯅꯨꯡꯁꯤꯠ ꯃꯣꯜꯍꯟꯕ ꯁꯦꯡꯍꯟꯗꯕ ꯏꯟꯗꯁꯇ꯭ꯔꯤ ꯀꯌꯥ ꯑꯃ ꯂꯩꯔꯤ ꯃꯁꯤꯅ ꯑꯩꯈꯣꯏꯒꯤ ꯑꯀꯣꯏꯕꯒꯤ ꯐꯤꯕꯝ ꯑꯃꯗꯤ ꯍꯛꯁꯦꯜꯗ ꯑꯀꯥꯏꯕ ꯄꯤ ꯏꯟꯗꯁꯇ꯭ꯔꯤꯕꯨ ꯃꯈꯜ ꯑꯍꯨꯝ ꯊꯣꯛꯅ ꯈꯥꯏꯗꯣꯛꯏ ꯃꯁꯤ ꯏꯟꯗꯁꯇ꯭ꯔꯤ ꯑꯗꯨ ꯆꯥꯎꯕ ꯄꯤꯛꯄꯗ ꯌꯨꯝꯐꯝ ꯑꯣꯏꯔꯒ ꯔꯣ ꯃꯦꯇꯔꯤꯌꯦꯜ ꯑꯃꯗꯤ ꯃꯄꯨ ꯑꯣꯏꯔꯤꯕꯁꯤꯡꯗ ꯌꯨꯝꯐꯝ ꯑꯣꯏꯗꯨꯅ ꯂꯦꯞꯄꯅꯤ ꯑꯗꯨꯒ ꯏꯟꯗꯁꯇ꯭ꯔꯤ ꯑꯗꯨꯗ ꯁꯦꯜ ꯀꯌꯥꯃꯨꯛ ꯊꯥꯗꯕ ꯅꯠꯇ꯭ꯔꯒ ꯆꯥꯗꯤꯡ ꯇꯧꯕ ꯑꯃꯗꯤ ꯁꯤꯟꯃꯤ ꯃꯁꯤꯡ ꯀꯌꯥꯃꯨꯛ ꯌꯥꯝꯅ ꯊꯝꯕꯒꯦ ꯍꯥꯏꯕ ꯂꯦꯞꯄꯁꯤ ꯁꯥꯏꯖꯗ ꯌꯨꯝꯐꯝ ꯑꯣꯏꯕꯅꯤ ꯏꯁꯃꯣꯜ ꯏꯁꯀꯦꯜ ꯏꯟꯗꯁꯇ꯭ꯔꯤ ꯍꯥꯏꯕꯁꯤꯗ ꯂꯨꯄꯥ ꯀ꯭ꯔꯣꯔ ꯑꯃ ꯐꯥꯗꯅ ꯁꯦꯜ ꯊꯥꯗꯕ ꯁꯤꯟꯃꯤ ꯃꯁꯤꯡ ꯆꯥꯃꯗꯒꯤ ꯇꯥꯅ ꯊꯕꯛ ꯁꯨꯍꯟꯕ ꯃꯁꯤꯒꯤ ꯈꯨꯗꯝꯁꯤꯡ ꯈꯔꯗꯤ ꯏꯂꯦꯛꯇ꯭ꯔꯣꯅꯤꯛꯁꯀꯤ ꯄꯣꯠꯂꯝ ꯁꯥꯏꯀꯜ ꯀꯣꯜ ꯂꯤꯛ ꯆꯦꯒꯤ ꯄꯣꯠꯊꯣꯛ ꯐꯨꯗ ꯄ꯭ꯔꯣꯁꯦꯁꯤꯡ ꯑꯁꯤꯒꯨꯝꯕ ꯏꯟꯗꯁꯇ꯭ꯔꯤꯁꯤꯡ ꯀꯣꯇꯦꯖ ꯏꯟꯗꯁꯇ꯭ꯔꯤꯗꯅ ꯐꯤ ꯁꯥꯕ ꯎ ꯁꯨꯕ ꯑꯃꯗꯤ ꯆꯐꯨ ꯁꯥꯕ ꯄꯨꯝꯅꯃꯛꯁꯤ ꯌꯥꯎꯔꯤ ꯑꯗꯨꯒ ꯂꯥꯔꯖ ꯏꯁꯀꯦꯜ ꯏꯟꯗꯁꯇ꯭ꯔꯤꯅ ꯂꯨꯄꯥ ꯀ꯭ꯔꯣꯔ ꯑꯃꯗꯒ� ꯍꯦꯟꯅ ꯁꯦꯜ ꯊꯥꯗꯕ ꯑꯗꯨꯒ ꯁꯤꯟꯃꯤ ꯆꯥꯃꯒꯤ ꯃꯊꯛꯇ ꯁꯤꯖꯤꯟꯅꯕ ꯃꯁꯤ ꯁꯥꯏꯖꯗ ꯌꯨꯝꯐꯝ ꯑꯣꯏꯔꯒ ꯂꯦꯞꯄ ꯏꯟꯗꯁꯇ꯭ꯔꯤꯅꯤ ꯃꯁꯤꯒꯤ ꯈꯨꯗꯝꯅ ꯌꯣꯠ ꯑꯣꯇꯣꯃꯣꯕꯥꯏꯜ ꯇꯦꯛꯁꯇꯥꯏꯜ ꯀꯦꯃꯤꯀꯦꯜ ꯑꯃꯗꯤ ꯁꯤꯃꯦꯟ ꯏꯟꯗꯁꯇ꯭ꯔꯤꯅꯆꯤꯡꯕ ꯄꯨꯝꯅꯃꯛꯁꯤꯡ ꯃꯊꯪꯗ ꯔꯣ ꯃꯦꯇꯔꯤꯌꯦꯜꯗ ꯌꯨꯝꯐꯝ ꯑꯣꯏꯕ ꯏꯟꯗꯁꯇ꯭ꯔꯤ ꯍꯥꯏꯕꯁꯨ ꯂꯩꯔꯤ ꯑꯦꯒ꯭ꯔꯣ ꯕꯦꯁ ꯏꯟꯗꯁꯇ꯭ꯔꯤ ꯑꯗꯨꯒ ꯃꯦꯔꯤꯟ ꯕꯦꯁ ꯏꯟꯗꯁꯇ꯭ꯔꯤ ꯐꯣꯔ ꯕꯦꯁ ꯑꯃꯗꯤ ꯃꯤꯅꯔꯦꯜ ꯕꯦꯁ ꯏꯟꯗꯁꯇ꯭ꯔꯤ ꯍꯥꯏꯕꯁꯤ ꯑꯩ ꯃꯇꯝ ꯁꯥꯡꯅ ꯂꯧꯖꯔꯔꯣꯏ 아이기 동다 subject expert 게야수 레이디 루실럽보다 ownership based 와이브시도 아이 탐색에 public sector industry 하이브시 government 아마디 마시기 agency 게야나 마푸 오이베니 마시기 쿠덤 iron and steel aircraft building oil exploration 아마디 refinery 니싱베니 라나이미오이 나트라가 미오이 강룹 아마 마푸 오이드나 살라이비 인더스트리 싱아시부 private sector industry 하이나 공나리 Masana raw material puthokpan natraga supply tawna thabak shuba sing mapu oiba singbu cooperative sector industry haina kawi government ka lanai miwi natraga miwi kambu amaga punna mapu oimin naduna salaiba industry yesibu joint sector industry haina khangai masi khudam maruti ujog limited gujarat su amani matam shu lesilakta bana aigi wapham shi madanga shaida tension zarge
3: Yes, na maru aibu aral kaya thambiram bagi damag thagat chari. Mathangi asidi subject expert number one oibiri bi Madam Ria dagi wafam khara tamin nasi. Madam Ria.
0: Ngasi mahiroi sing na saruk yari ba thoram si pang thok ba yam na matam zari hai na khali. Akak na ba mapham amada industry amal ling ba hai basida maram kaya amuk lay. Raw material. Power, hybridi, electricity. Chatok chachin ki khudong chapa. Adagi cell lab, adagi skill labor, amadi kaithel ki mawong haibase. Yam na maruwe ba maram singh ni. Atai maram singh na government amagi political ki oiba wakhal amadi madu ne piriba infrastructure haibase so maruwe ba Victor singh ni. Industry amal linkhat pa matamda makhal makhak yagi infrastructure gi waiba facilities sing amadi service sing semgali malim gi waina industrial region mari lady hai riba region sing atuti awang america gi nongpok thangba saru europe gi nongchup amadi mayai thangba saru europe gi nongpok thangba saru amadi Asia ki nongpok thangba saruk hari ba singa sini aduga ekoi ki India ki waina maru

0: 뭔가 타켓이마.
1: 아이 바보 뭐 장검 타켓이야 예 장검 타켓이야 예지. 흥. 아 장검 타켓이 하리야 마치. 흥.
2: 시간한테 다 모이고 다른 사람들
1: 모이. 아이마 다들 이 장아 봐. 아이마
3: 아이마. 이마 이마. 시간 오래 떨지 뭐.
1: 다들 장검들 아이마
3: 대단해. 고감이. 하리 하리.
1: 그래도 다들 다 우리 시비야. 차오더라 떠오리라 나 들어가 맘이 울더더라 떠오리잖아
3: 아이 가리기 우루이 돌이버려네 맘이 아니 발부 가리기 우루이 돌이버려
1: 호이네야
3: 하! 좀나 평균 마포모 나 들어가고 내 장기에 장으로
1: 장으로구나
3: 나또내 시대이들 리에또 레베이원도 보
1: 호이네야
3: 뭘라고 태어난 거 장기네
1: 그때 티제라 미시부
3: 하리 하리
1: 하리 가리 가리 내게 시디다 오시디야
3: 아 하이 랄리타
1: 가이노
3: 나랑 레호라 게라
1: 가리기노
3: 아이 디 살람하게
1: 가이 도비 사람도
3: 있다 라오차 실라오네
1: 아이
3: 마나 우지 떠오르미도 내가 호드로
1: 마니
3: 하굴라 장계장으로 아두디 나트나 아득이 아가씨네들 리에프트라 이바이모드 보 너무 했다 탱질라 메미
1: 호이네
3: 아이 라오차 실라오 사실라오
1: 아두디야 야 광택 아이비 코이 봐 치 아득이야 가치 마시동태 보 다 미라무 이모는 비시간이야 사나다바 야다바 와리 아마 각당 아이 사나라키기 꾸이로에 봐치 아우타 보 다 미라무
3: 아이 나니나모기 와리에도 구행가누꺼
1: 아 구이로오이
3: 구행가누꺼
1: 이제로 오이야바
3: 아이 이세야 바이글람니꺼야
1: 사오가노 마시미기 마윤네
3: 흥 담자시다 낙자 운안해라 허
1: 세차 사오래
3: 아이 브라블라우
1: 나
3: 브라블라우
1: 브라블라우 헤이 어차 보니 빠네도고 마치니 빠지보 이제나네 멘따는 와리인따 사바야다바 어차오노 쇼핑그라바 나 디네 비바
0: 이마 가옥시부께 계약하시보
1: 아이 보라 이바 가옥시부라네야 집을 이제 또
0: 남자오만이
1: 앙앙앙
0: 이마
1: 까리노
0: 아이디네야 나산 빠시는데 거의 뭉치에 숨 탐은 막으네야 아이디 이마 밥은 나 아디들 아가다 보니까 이행세봐 마나 또 불을 비마 밤지 뽀로 뽀 넘브라 하지나 마는 뽀로 그대는 비야드네야 윤치에 탐은 막아 아이디 이마 밥은 거의 윤치에 들 아가다 보니까 이마
1: 비마 낭부네야 거의 너무
0: 아두니마 아이네 하자리 바시
1: 아이마
0: 아두니마
1: 아두 아이디네야 야라가 디사 치에드랑가 시시 러브 라이브니네 노이부 야라가 디사 치네야
0: 시 엉뚱한 비구 밥은 따기네 엉뚱한 비구 와봐
1: 아이돌기
0: 이 뭉실레베 세냐 뿐은 마싱지 아쿠니 로안 뭐 컴질라가네야 아디들 라가더니 이마는구 라가더니 이마는구
1: 에 아두니 비마 낭 빵부야다바니 칭우고 라이브 사파티 뿐은 마싱하시 야잉거이 컴질라가네야 라나 바다오고
0: 아두니 비마 아이 한자리 바시
1: 아두디 아이수사나 바다오르게 아두 에 아, 나는 바봉시유 잽타잽타드나 아이봉 아이레리니
0: 아, 나 문문손들 레리니 탄다시다
1: 나 바봉시야는 샤오나시 우레 아이자크라게 아, 능레호로 아이자크라게고
0: 이마 아, 그러면 이마 아, 나시부
1: 아, 이마 가이로니 아이디 가오가오르리니 에이씨, 가다이다기 나도 아이치 타라메드라 이마 아두디가 나도 능나가 라호야포테미 미야 아나부 비제로게라 프로포가니니 예 시디 가다이다기 예, 부르게 아이자크라게고 아도 위비에 만앙 이행라이버도 노아이 드레부 세세세세세 라호로세
0: 야리 마나 보기도 부비크럭게도 보기
1: 세세세세 라호로세
0: 나티 마퉁데 사마르 사마네 부슈야야 바
1: 아이 나리 바치니 파샬로로세 라호로세
0: 아스 이마 부비크로다
1: 아나 바시디 나라 미나 하이야 하제 땅웅 안 보나 디네 헤 아칸 바낭디 야림 가이 칼로도 바야다 바니네 사호로 사호로 사호로 이비에 마 사호로 사호로 아이살레코
0: 온도 보기 이마 바보니 두세다 농 더미엔 마타나 워리오 타이 샤베야다바 차이테 코이 마파 무지 안나 푸 미디 미니 코 차이타
2: 모리에 드술 락트레네 타우리 베시보 카람 도시게 이마노 파암레 람바드슈 탐마랑 차이타 아이네 파앙게 더 윤발시
1: 와도리 타나가라 나 타나가라 난
2: 가이
1: 타나가라 난 내가 칼려라버리 다나가로 요토르마 딱 칼만 봐.
2: 어저 분이 되고.
1: 다다. 아이 마 마가 칼려라 나버니. 아이 레비아드드네 세시엘 아이브니 다다. 아이 아이 아이.
2: 아이가 고마 고마.
1: 아이 다다 우투 파라가 다나리.
2: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1: 아이. 아이 아이.
2: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1: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2: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가리기 너 시행게 이상게나 나시 오이네 피엄시 가리마람데 오레임나 아이고나 하유 담무 가리마 가도 보기는
1: 날자 심도 보니시
2: 가도라
1: 아콰이 뭉도
2: 아아
1: 시엔 톡바 타벅 시범이 달라이트레
2: 아
1: 이샤니 밤 각당 레저람 모두 수 따도 이시다 영 일레 해도
2: 오이네 오이네
1: 아드나네 아콰이 뭉도 시엔 톡바 타벅 시범이 레이다 바두다 아이 돈데 이몽 부부도 와레 타벅 크라 수절로 에나만 와다 하이루레
2: 아드까 돌아봐
1: 아드다마 하리바 이몽 부부 와라가 나 밤사 크로
2: 응
4: mahari ama badli tau ne ne sia
5: tau dori ni tau dori ni
4: tau dori ni dada ma tu da suna te ai che ma na ne phu ro ga ta li ni dada ai su ne a ipa han da sat ke la kwa ni a du isa ni pa ge wa ta di ta ge na chon da hai ja lai mi dada
2: ya sia sia sia sia sia a ai wa hai ge sa ai wa hai ge no
5: ayo da ma chin ti ni bi nu pi no nei bai ma sia
2: ngai ko ai wa hai ge
5: ma chin ma chin ti bi nu pi ni nei bai ma sia
4: chi mo hai ja lai ni
5: na bo na pa am sa le ne sa ka na tro
4: ai sa ka ne la
5: ima na pa am sa ka ne di ra ha ne ma sa pi ya tro kari ki no na so na thai le mi si bo
4: ha ai so na thai ri si sa ni pa gi ma yum di ai gi si yum na tro
5: si bo
4: ai gi yum
5: si bo na gi na yum
4: ai gi yum ne
5: ha ai na gi na sa du pa do mi wo ne yang in le mi a du na gi yum kha ba yum ju ri ba
4: yang i le ma si ma sai le pok sa ri ma sa
5: na tro na ko so du ma re
4: a si bo na te ha gi ha ri
5: na ki na lu na lu tu ne
4: ai gi sa ne che
5: na gi na sa bo de so
4: ai sani harana se
5: ai sani harana
4: se ai sani harana se
5: nanga se ora na
4: ya ora ka ji ya ma wa na te hai hai
5: ma ke ro na lu ro ma chi ji
2: ai kai kai kai kai no kai no kai no ha kai kai kai ora kai no ge ba
5: hamra
2: ha adu ma hota brao
5: hamra
2: adu ma hota brao nang usi adi sahi matang du nang adi matam lo
4: kai
2: trao na sa nu ma syam le matam da
4: ke me yo
2: adu khara matam lo
4: ta da se tu me le yo
2: i tu me le yo kai
4: kai no ta da ta ri se bo
2: i
4: มีขนาดเท่าไรฮาร์ดิตาตัวชัวไม่ใหญ่จะเลี้ยปะหงนี่เ
2: ฮ้ยเฮ้ยเฮ้ยไอ้คนตายเนี่ยเด็ด
4: ตัวไม่ใหญ่จะเลี้ยแต่แต่ละมีขนาดเท่าไรฮะก็อ้ามาตายแต่ก็เลี้ยพันละ
2: โอ
4: ้ไอ้บุพเพนบ้ามาชีตาตัวพัวลิบแล้วต่อโอ้ด
2: ูคนนี้
4: ตาดามาต้องมาเล่าเดี๋ยวทำไมต้องลงไม่ใหญ่จะเลี้ยปะหงนี่มีขนาดเท่าไรฮาร์ดิไม่ใหญ่จะเลี้ยปะหงนะไปเลยตาตา
2: ไอ้คนตายเนี่ยเนี่ย
4: ตายเนี่ยตาดีอ่ะ
5: มาต้องมาเล่าเดี๋ยวว่าเรื่องมันมึงซาโลซาโลซาโลซาโลซาโลซาโลซาโล
2: งายกูเนี่ยงูงายกูไอ้พวกไอ้
4: พวกไอ้พวกจะไปตายไปสุอิสานีป้าเซ่มาสิปูระก็ฟุจิมะไอ้สัตว์ขี้ดูรีนี
5: ่นั่นซาโลป้าปูดูรีป้า
4: อีป้าเนี่ยปูระก็
5: นั่นซาโลป้าปูดูรีป้า
4: ปูดูรีนี
5: ่ฮ่าฮ่าไ
4: อ้ทุกคนยาบีรานี่ใ
5: ครจะไปยาวไอ้ดูรีป้านั่นบ่ผ่อนเลยนั่นนี่นั่นซาโลป้าตัวนั้นนั่นนี่นั่นตุ้งนี่บีระขี้ดู
4: ไอ้ทุกคนย
5: าวไอ้ดูรีป้า
4: ไอ้ทุกคนยาวไอ้ดูรีป้าไ
5: อ้ทุกคนยาวไอ้ดูร
4: ีป้าไอ้ทุกคนยา
5: วไอ้ดูรีป้าไอ้ทุกคนยาวไอ้ดูรีป้าไอ้ทุกคนยาวไอ้ดูรีป้าไอ้ทุกคนยาวไอ้ดูรีป้าไอ้ทุกคนยาวไอ้ดูรีป้าไอ้ทุกคนยาวไอ้ดูรีป้าไอ้ทุกคนยาวไอ้ดูรีป้
2: าไอ้ทุกคนย
5: าวไอ้ดูรีป้าไอ้
2: noimu namai bi kai bu khangra bro ha nama nama nama na sa namu le le thala aduga hoji phaw bu noi na noi ikai dro si bo
4: dada kha mo la ka no dada
2: ai thwe le dou sha ri
4: kha mo la ka no ai ga si se ai ga si se khoi dou ya ma sa wa le
2: ya
4: ta do hoi ki yum se ma si da ai ga si se chi ro ma su si do ke
2: ye
4: kha mo la ka no dada
2: ya de no ne
4: kha mo la ka no
2: ikai dro noi bo se ai wa ai ga se ano lalita
4: tada
2: munatao ai na hari wa se
4: tada su ma se bisa tau biu ne ma se
2: oi ne adu boy ba se nga si e ba nga si gi numi se ma si da gi ai gi de la ri ba na sa ga na mo ga se no gi na ta pu ro
5: ye a wo ba ne hari si bo
2: ye na sa ga na mo ga gi ma pan cha ra ga a han cha da na le m lai tho ya re nga si de gi no gi na ta pu ro cha lo
4: e kai ro ne hari si bo a e弄下来的过大大，啊啊，切，猪肉表里打的猪肉头切，猪肉头。
2: 咦，哎，的猪肉烫的了嘞打。
4: 耶，对，烫的熟，弄头烫的。
2: 耶，
4: 头
2: 烫的。烫的我刚刚烫的都里面烫的，把猪肉剁。
4: 打的给我打的弄下来，把打的弄下来，也打的，烫皮又该剁给了。
2: 啊，是啊是啊是啊，都的弄弄下来的，是啊，猪肉剁。
4: 嗯。
2: 哎，我那皮烫不给毛打，俺我那皮烫乌。
4: 耶。
2: angau ga noi ni che ga mai ga tanar ga yum palu ning thi na na cha
4: kai da ke ya sidia ma wa da pita ko dia sidia mai di sara da e tali ta
2: ta ai na thak tra bani ai na yar di yar da ha angau sha thau sha thau pe pe
4: pe kai do ta la khut ko pa ni insa le swa ma wa da pi ba na ti da ta thau pi ba do ke na
5: ai wa ke se yaad ra di swa na pi ro ko de
4: is
2: to to ma sa na se pi wa re da na
5: pi ro swa na pi ro kra no
2: pi ro
4: kha re da ko
5: pi ro swa na pi ro kra no
4: ye a do ba ma ya ta da chi ro ba kha ga ha chen le
5: ye a du di phu le
2: a no le
5: phu le du di phu le du di phu le du di
4: kin ne ta la me wa ne
5: eh ma se mi pi chen ni da ba ne ma se
2: eh
5: ma se ma to tu gum sai sai pi de ma se
2: ka gi pi chen ni da ba no le he
5: ma se sa lu ta na phu pi de ma se ma se
4: ta da
2: चाय चाय चाय चाय नोएगी आई खा मंग अंदर से नशी देगी ना नशा के नमो को से नोएगी नाक तो पुगरो
5: हाँ पुगरो है बा
2: पुरो पुरो
5: अब तो हज़म पुगरे
4: के अब ये तादा अब कोई लाइन आई इधर ने इस आगे मो को दो ज़मीन नहर के
5: हाय
2: नचागा नमोगदी 아이기 레리바 만장 삼퍼티 사나 루파 러윙곤 푸나막 모이기 낙더니 모이디 시에가 마이가 따나라가 잉나 찍나 놈이 당와를 문에 타라게 노연이 할머 저 노연이 할머 저
4: 아저씨 따다 이사하게 먹어도 농담하람 타라게 하비나 들어
2: 호이네
4: 아저씨 이사하게 먹어도 농담하람 타비라 뻔맞단다 따도 회기야 레리바 가리 집 라이다이냐
2: 호이네
4: 집도 다냐 따도 회기 레리바 삼파티 까나기야 만상 사나 루파 까나기야 러우싱 로이나 합사로 야링카이야 좀 합산비라 오고 다다고
2: 너희들 카드로 누 합박해
4: 야링카이 합박 오고 다다고
2: 합박해
3: 아이 남은 합할에 카드로 가리 도카람 가리노
4: 하이마 다도 회길래 이봐 가리 집도 다네
3: 아이마 집 아이바 주디 바사피에 피싹 피파 마사니네 남은 합할에 카드가 한덕 로바 다다서 오고도 아두 다는 그 야링카이도 합할로
2: 쏘크라바 마시네 쏘파시디
4: 아 수미 다다 Tata ada hapu ota.
2: Hapake.
4: Ah, atau di mai papu wa. Ngasih lagi isha ke imau ke su yun dalam ane na hai le. Isha imau ke mama ang dana kada cina besi ya ada pasat le. Atau di seru putih mai papu.
3: Lalita.
2: Tukar cina ku sayi tenor uka.
4: Iba ni nane ma papu masih dah kada cina betul ke ne. Kai ruwa lai kaya cina kumai kumai yang kata bangak tani. Ayah meninggal maktri, lao, yum dasar si lao, karena bagi mahutannya, lao, karena dasi lao, yum dasar si lao, lao dasar si lao.
3: Aduna pare bedro.
4: Lao dasar si lao. Lao say.
2: Sayida.
0: Ipa am dale bubu dini ya, mosis lak punya, nungai kita kan kena lak punya tu, ipa am dale bni am helida. Aduh, aku sih dah suka. Ah, ibu anda lewat, bapa anda tak mungkin kang pilih pada gigi. Di kanan baju kereta, buat aku sih kereta siapa resi.
4: Bima,
0: ima,
4: kang deh, bima. Kau ini mungkin mana nong air ibu sih. Tangan ye sih yang hari pada ni. Nangi na pandai nong air ibu ni nih. Yang mau sah cuma yang taruh benda itu. Jadi yang kau ikat sih pakai gaya tahu dengan si sahgal itu. Aduh, cuma tak tak. Nong nak kubok sih suni. Jadi Cikak agak si bayi tadi na, macam neng babung na pita ibu ngaktan ni, cuma hari kan nungai lekannya hai bersih aku di mang babu, kau nak kalu dera mangu dera beri ni ibu ma, ya nungai le, macam nang kita pandai ni ko, kang dia nang aku bawa tu sunya, kalau itu nama sakit beri ni mau ikari bil lebar kalau nama kang dia nama tu pangi kang, aduh lautu kau ni lebar kalau nama sakit beri, aduh nang imungi tawa ingkang kaki loh senget apa tu, so.
0: Macam kau cili cili tawa iguli ente sajero kiki,
4: so.
3: Hai Lalita, Lalita, Lalita.
4: Kau ini apa yang lagi?
3: Hai, ayah nak kau raba. Hau na kau raba di daun yang ini hei, budu bi bangsu bi nangwa. Se, ngasih di bil pangai, ngalari ngatung se. Se,
4: kau ini ngano lupa kayak gino?
3: Lupa hongi ni pabongani.
4: Pabongan lupa hongi ya?
3: Iba. Ngasai betul betul le, ngaji ngamani kita begi.
4: Uyan tu sen kita lah.
3: Sen tu sungguh.
4: Hoi. Aduh kan ya, matam lebih kibik tanya. Neng kan ya, ibu cunu cubi, apang biar tatan hai bedo. Aduh tadi hai biar kanu. Aduh ayah cawbi ni.
3: Apang biar neng bising hai bedo ayu wasi kanan lebih kita begi.
4: Aku hau le tu.
3: Kanan lebih kita begi. Lekai nak kene, pakai nu pi, ayu nu pi di ne, bang cubi, cunu cubi ni hai neng.
4: Aiba. Ayo, aduh mana cendok pi ke noi ba? Kalau lekaya, si kima mang dani ya. Ayo bu ne liri kiri, ing tapi, ya mana papanu pi re ne cendok pio. Pasik dini ya, imong manung sih nuai raba ni. Aduh nane ya, aduh kumpa patah bay pau do. Ayo bu ne, ya mana cendok pi ke noi lekaya, si mama anda kaya dorake tu bo.
3: Heh, wahai dako nupi bahda tapi, wakal le tapi, matangi edike kan tapi, lari lasu hai tapi. Nang si bu ayo lemina wena sih bi rei ba, matang duki duti ya do. Heh. Hujik lelai mampu dia pula ke tangge bu.
4: Wah ibu ngah, hujik lelai mampu dia kerap haram ke tanah ni. Nang naik muda ni tinggi, marak teh pula ibasih. Malai mampu dia kerap kayak di sah haram ke tanah ni kangabra.
3: Nang namin ngado, Lalita aku begini nang kerap yang dibayar ni ko. Nang binasa kita korang mampu dia, ha? Nang sama tu lang tak ilaga. Nah anak Krishna gigi makuta natwaya tu sebenarnya ngado ni kamu nang.
4: Aduh bu, aina kari kaya lagi. Nanti aina kari la lagi apa nang? Nang nado sah itu bu kari gino.
3: Hey, amang wainya sari bu pakai gigi umse. Masih lagi tua pemikir di bawah se. Loi nampak pakai apa kita ni lebah tarba.
4: 그래 아코이 몽덕이 토록범 이쁜 쿠디머시 후지 로이드 빠까 오이기다 봐.
3: 아 왜기다 봐.
4: 아두디 아이쇼 빠까 다래.
3: 아 왜기다 봐.
4: 어 아두마 해비라 오더나. 아두디 와칼라 시카라 누마라 바리나니야. 코이 나쁜 신우 샹가다 봐 말이야 와닌지.
3: 나쁜 시여도 카라 코이네 힌게 하라바디네 방수비 소노수비도 또.
4: 아마 호라브라.
3: 또 또.
4: 아두가네야. 코이기네 가리오리 가시더네 난기 마른데 양아는니
3: 가리 하늘이
4: 아이 마에 시 탐문에 들어버리
3: 가리 하늘이 봐
4: 마우 사딩아는 보내 뜻이
3: 가리 하늘이
4: 그래서 이나 카라 크루 풀럭 버시는 뭐는 빵아는 강나는 미나
3: 가리 하늘이 뭔 미도 봐
4: 아 뭐 양어 월시 마시 첸데 야면 링먼드나 샤오현드니 아 링먼드는 막 울어온다 좀 인터라 버리에 달래 가이 양아나래 마이 탐문에 들어 에이
3: 흥 난가 싶어 가만히 또 시게 하 그러면 나는 시게 등 싶어 뭐 그래 다루 왜 믿는 수야 야기는 낭자야
4: 가이로 너 하리바 씹어 하 와파로 씹어 가이노 이봐 응 아야 뭐 맞담다 낭나 하득 말아시 피로이 셔랏 바 돈도 꿍말리 뽀잉도 양나 부가 노루파 아니 아니 당 부라가 빵차 차 로이 낭나 하이다이도 응 미기 디에 막 디에 막 가라마 샅파다 루파 아니 각당 뽀잉도 부라가 둠 샅리 아 비토 그러거라 까나 디에 부살라가나 까나 야비도 좋아해 둠 강이 응 미기 셔랏 막다 샅래 초라다네야 딴도는 바탈 아마맘 지엔바도 아마 각다 부살락부도 농아이띠 야라가디 어후 마리 부살락이에더라 팜밤도 호옹더라 솜다 무팜 아솜다 무팜 딴도와 꼬시엔 지엔더라 망아따로 어둠 부살락이 아주 딴도수 낭나 농바다 사블로이 방암다더나 훈도 키바 바무이에더라 눈밑 망아따로 우니 어둠 사나리 아시 아이나까리까이 아이나까리 라라게
3: 낭세 마이 마이 워즈네 들어가리 핵 사리리 마카이디 크레 마카이 마파이에 후레메 토기부대 낭나 토파마 바다르바
4: 아이코세가 아이코세 마두와 판도로이 탐비그로시 나 사이해 나는 장악파가니야 나우야 백이와리 마하이키도 부어 까까리다우야라기
3: 아이 아이는 아랑나원다 루팔이신 쿤트라기시 액마나마 탑절로는 피라미드나
4: 까리 루팔이신 쿤트라기시
3: 응 나시시 루팔이신 미포기시 액마나마포레 아니시 푼철로기 루팔이신 훈부드라리 파레드나 따따 세켄 헤네마디레이브 방안해봐
4: 까리 너는 하리시 와 나나 나나 아이고한테 필요한 바가 예아 봐다래 봐다래 아
3: 하이 아이는 그냥 넘는다 시에 나리 나리 도바 시에 다른 또 보면 단절로는 필요한 바들이 봐다래 브라 아두 시에리네 시
4: 거리
3: 아두 시에네 해봐
4: 시에도 시에네 봐
3: 시에네 해봐
4: 이라
3: 아이모
4: 아이보 가라빵이야 아이고한테 아두 보면 좋 못 살아다
3: 아이모
4: 시에나 시에니 시에나 시에니 아이고 시엔 마차 캉다 보다 오늘 시에도 시엔이가 뜨벌레우다
3: 하이 시에도 시엔인 하이 살로 시에도 록소로서 살로 시엔 원 토르게
4: 시에도 시엔 원 토도리바
3: 토도리바
4: 아저디 아이디 까라 캉이야 아저디 아이디 라리 하이다 바니나 이비에 마 라가 바한게드나 이비에 마기 라릭 마르타 합자란 바니니 헤 가코 아두 루파카야네 바
3: 루팔이 싱쿠트라네 바
4: 루팔이 싱쿠트라
3: 이비에 마디 가자키
4: 아 원래 살로바니 할라키곰 디타오르브니 아두부 뭐이 우지 간기네야 마우나네야 라이타미바니 가가라타오시 아이디카야 파안드라바니 아두부네야 땅아이 파드라 살로기게 아이드라 사키바니
3: 아두부
4: 할라쿤디 할라바니 이따이나 와리 차람바니
3: 마라카니 마라카니 두비
4: 아두 시에두 디 아이디야 시티 워르 보이닝드라 마우 샤나나 타루와 상비 꼬이럼다이두와 아 타루와 상비네 타락부 시티 워르 보이나 칸드라 제 마우라가 파한기에드라 아이디야 마기야 마우나 해 바블라릭 두기 마르타 합살람 바네미 아들로 빨리 신고 타네 봐
3: 빨리 신고 타네미
4: 하리 하리
6: 엄마
4: 얘마
6: 아이게 자네 엄마야 암시도 그다이 탐 비크라 바게
4: 가이로 아는기 라리 가이로 라리 가래 하이시 봐
6: 오 자네 엄마 신도 마콘데 라이 파 라이네 아이기 라리 합함게 엄마 카데네 로너 탐바도
4: 에 나게야 오 마콘데 라이가 야네 예 파 라리 아타바 아만 바싱두라니야
6: 호야 두네야 바
4: 비마 아두디 낭기 라릭 따네 이모와 세 와이 사이로레 와이 사이말레 나 아인 아 두칸다 푸레 아두바네야 쳬 온 토아가 우동아가 오나 토레 드라이 비마
6: 까람마 미노 미마는 뭐
4: 하이 낭기 라리 아만 바싱두 칸디 카나레 헤 우동아 바완디 피레이네 비마 바완피레
6: 나디 마는 뭐 마오르 브라이미야
4: 까리다 오르게
6: 아이네 둥다 까나레 까니 하드나 아두 쳬쳬네 타미 폴레도 뭐 깜도는 두칸도 보 우동아 고는 토리 브노
4: 하이마
6: 코이도 웹사이트 프로모션 사올레 세토에 봐
4: 카이로네 헤나나 시즌 아드라 마네 까나 드라 마네 나 아이디 두칸다 비토리 니네 헤 이씨 하리 하리 하이마 아이 코리 헤
6: 까이도 오르게
4: 아이디 카이 본네 정에
6: 아두 카이노 하케도 오르게 봐
4: 낭기 라리 클라리 니네 헤 나 바봉기 시엑 마나 하이두디야
3: 아기
4: 라이크 마르 토
6: 나 텔레시데 아기 시엑 마나 나 할시 보
4: 예 바로 바리 신구 타니 하리네
3: 아이 할시 보 라리 마르 뜨 요크브라
4: 아이
6: nanti malam tu dia absen bayar kerja lo.
3: Nanti nanti yang tuh kau beli lagi malam tu dia yau kerja ni.
6: Nanti dia
3: beli yau kerja. Yau kerja ni tu boh.

숨는 싱어도 삐버 야로이 하력 뿌두다 아 컴노세 껍느 껍나 통럭리도 이비마 아마다 뭐 한 것 수어도 뭐 하이래 가나를 외드나 마세 껍버냈다 나이기 거리 수월라 있더래 벌레엠번 더우 컴농샤와 땀 크러바 아멍이 아이 통꿍 크러바 벌레엠마 마마 빠까 우러가 컴노땡 다르가 터모이는 늑껍비 기계가 나다 한

하나 까빠도 까나 만든 나 우디 쯩오 이봉오 당직 막 학던 우리 이베 마나 아 선아 꼬농르 쩌라이 피샤밤다 레이리베두다 까이티엔 토 할라게 칼라두나 선아 이베 마세 피샤밤다기 푹 하우갈라가 친우 짠비 라우니 까이티엔 토 우시네 굳이 레이루세 크리노 코이 선아 이베 마 눈메드시 아 여우레 빠이르브 파워보부 Matam masih dekam hai na numi dang wayram sunat na as aidi matam zati danga maroi da. Kali noi be ma peng bi sak jani ngabadi nea. Wo tiang bang ngan bat tiru no. Pung ni pan ta gera tara ta gera hek ta saba yara bani. Lau hei jat siya dana mang ta dana tui bi si tuk lak le.

ITL 핵이요 뭐가? 제 누디 굳이 요 멈선선 그래. IBM은 선하디 맘이 뚫고 잉잉이 마기 타모이도 땅둘레이따 아팡 강다두나 잉보다 이비야마 큰 누는 승리월로 걸레이버도 핵우리 호세 누웅 아이콘 해낭바 아들레 리버스 까이 티엘 아이렌 비만바라 아두가 문우타이벙 미만바라 아쿠이 타이비야마나 아묵득 강나 실라오 하이루소노 잔비살론해 파니호이 장칠리 뚱뿌럽뿌럽 이나이 아이벙암디 투이비도 정치를 하래 캄누기 만악도 접 레퍼가 호이타이비마 사캉나제 아까리 민꼬기 미카야 사리게 그러그러 했다 딱살 타이비마

응어 마디 이다구 보로비 망르 길러가 동저이 남이부도 헥더 징어징어다나 진반 강메이도 마이쿠 와와 감톡두나 리라미에 단자두다 마모모 훔쩡질럭다나 쿠라미 바이붕어 너무 많이 쉬우러버니 바이붕어 내 돈 뜬 아이와부도 마기다먹다 까나마다 레이저들이 하이 아이 코이 데레이루르시 뿌라버니 허레다이 빠기 랑렌비에 마샤나 한

일아이전이라 신다륵보다 피지 피나 파워 수업범아 그이 뜸이나 뜸이나 껍벅 춤무 숨논 더 기부두나 싹싸버 까우커거래야 아코 토이비 마나 까리 하이레 이 따비마 까리 기다막다 싸드리브 짝 싸이드브 까리 야우르브기 마두나 야드르가 숨드 비비라고 오 숨드기 살룩시 삐져라기 두 마루로에 따비마 시원해 징징자라기 아둘록 징톡자라기 하이 다 싸이드브 까리 수야우름 번나띠다 싹시 에이냐 미움도 외는 뿌르가 자제를 기다. 아이기 내 밥이 커가만 해오이. 하이독도 뭐 야락뜨드나 하이도래 감누도. 마디따라 라마 먹으니. 좀더 잠이 내려오게 하이저버니다. 이따. 하이하 따. 아두기 왜래고. 이따 하기 오빠드수. 아이기네. 좀더 치어먹게드나. 바자라바 싸우러바. 루바가 뭐 붙어래. 마두데이두다. 정비라라돈 아빠빠. 아니 타르가 작도 깨끗 남는 아마 텔로코인 마양 파잖아 시험을 볼까 한다 한우따라 싹싸리 작도 이 하이브나 숨띈 진자르기 자람나 이 마땀도 되있다 아이기 자르세 홍독자르기 하나기도 도 먹쳤자기 시행이 붕어 입바하는 후리에네 자르이다 무기연거니 아잉원도 무기연거니 하이마 이따이베마 아도기다 먹다 디까리기 와비리 아이나 수호이드는 레지에게 제기 따기 이빠도 아이기 수 이빠네 하이드나 틴독자르길로 하이드나 수막 틴도록 보시나

0: 와이네 새끼야 돌아놓게 돌아보게나 꿰보 머리신도 탄도고 돈난다 시험니는 애 농농 아이들이 봤시다 뜸시가 언제 받아보네 쇼
1: 하이 변사 노수에는 뭐라시 탕보 그래 야우로 나오네 노이보 아주도 라오콩으로 레이도 못가리 노이 노이보 생일 그이 나가 하이 하이 바니 하이 돈비 라오네 노이보
0: 妈，
1: 给你快通知老师的。啊，快快，哎，快点，还牛逼些！哎呀，我这边的，谁家还要都不能过去？你妈有不听人家还没完呢？啊，还得你该弄大门呢。嗨，这偷了不的呢，他把手开了要大门不？老师们，你躺着。嗯。

농사기 메샬락다 족타라바 학장 선타라바 북닝 와칼 가야부 아가즈바니 임팔나 마나풍라바 우팔 오이비두나 에코이 뿜나막부 나학나 우룸 비비리바니 보타팜 팡한비리바니 하이드나 파자바 와파마시 탐비락바글로이나나 칸비락키바니 굿 이브닝 마니푸르기 아한바 오이나 란톡자키바 이세이시 이세이시부 칸비락키바 무룹싱나 파츠오이 파트포르 라이하라봉 마낙타기 Hizam Azem, Janu Lembi Amadi, Janu Nauna Kanbira Kibani. Isai Ase Tabiraga, Soidana, Nungaina Potabirangani Haibagi, Asha Tamjeri. Sarat Chandra Thaudam Chana Sairing Bamadi, Afauna Sairangba, Isai Ase Kudolgi Ahanboy na Tahanjakre. Anisuba Isai Ase Matam Isai Kanbirakpa Singilaktagi Amuklokachage. Kontaujom Awangle Kaidagi. Bala, Sushila, Chauba, Hemabati, Romila, Bimol, Manihanbi, Maira Pai Bilu. Hairiba, Marup Singh Asina, Kanbirakpa Isaini, Matangi Tahan Jagadoriba Isaiasi. Kwantaujam, Irendra na Sairingba, Nauboy Huidromna, Sakpa Isaini, Kanbirakliba, Kudol Tamjari, Punatamina Singh.